가기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도 풍물 소리에 건조 떡이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놓지 나가게 쓴살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소하다 몽땅 물려나와 구경거리들이 되려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궁궐을 넘어 빠져나가니 이 밤은 불이 꺼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